0: 지금 우리가 갈 건데
1: 그 뜻이 아니.
0: 예배하라. 에무주아이 대하로.
1: 메르쿠아. 가파이 까마우테와이 카토에
2: 이런 거 같다?
1: 아, 가는 거
3: 같다. 하나 있다. 이거야. 다 하고 하나야 내게 파냐. 아.